찬양 거룩한 할렐루야. 아, 야세야 티야야 남부 원자력 보풀산에요. 얼마나 기자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. 왜냐면 베네티사오 나왔어요.